Yeah. 아니, 스스로 애매하게 싸워. 떨라봐요, 형님. 어? 어? 어? 미쳤나봐. Baby. I love you. Don't say it. Running man, don't run it, man.